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방목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뜯어먹기도 하시고 기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의미가 그대로 저에게 묵상하는 중에 다가왔습니다. 저희 형편은 이랬습니다. 휴가를 가기는 갔는데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경조차도 읽을 수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많은 생각이 들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읽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공부할 때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도 한결같이 언제나 주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방목하시고 지키시고 뜯어먹게 하시고 기르시고 친구가 되게 되어주시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셨더라고요. 단지 그 사실 하나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슬플 때는 거의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슬픔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특별한 친구가 한결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씀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맡긴 인쇄소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원본에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쓰시는 목사님이라서 인쇄소 직원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던 목사님 눈에 설교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원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였는데 그 원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하시는 분이라 직원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까지 실었던 거지요. 목사님은 그 제목을 보자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제목만 반복하여 읽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그날 예배는 설교 제목 하나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 그분이면 충분한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길에 영원히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하세르라고 합니다.
로는 아닌, 없이, 이전에라는 뜻이고요. 하세르는 부족하다, 없다, 감소하다, 궁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 부족하거나 없거나 감소되거나 궁핍함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는데 그 목자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했는데 어떻게 충분했냐? 이전에 부족하거나 없거나 줄어들거나 궁핍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에도 다윗이 왕이 사위가 되어 쫓겨다닐 때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왕이 되어 범죄하였을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할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부족함도 줄어듦도 궁핍함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휴가를 가기는 갔는데 그냥 누워있었던 거죠. 계속 누워있는데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냐면 부모님에게서 자랄 때도 학창시절에도 가정을 이루어 살 때도 아주 빈곤한 전도사의 삶을 살 때도 한국에서 치열하게 목회를 할 때도 유학생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이곳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족함도 감소함도 궁핍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큰아들이 이런 찬양을 식사 시간에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0: 저도 좀잘 빠뜨린 것 같은데, 큰아들 당시 주일학교 시절 아이들이 부르던 식사 찬송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부르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0년도 훨씬 지난 어린 시절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아들 아이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저도 같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스스로 계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감소도 줄어듦도 궁핍함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운데 공고한 날이 지날 때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 주께서 베푸시는 감사와 은혜와 감격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데쉐 라바츠.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데쉐 라바츠. 장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나, 목초지죠. 그것은 단순히 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처가 되고, 목자가 사는 거처가 되고, 거주지가 되고, 초원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데쉐라는 것은 풀이 되기도 하고, 새풀이 되기도 하고, 푸른 풀이 되기도 하고, 채소가 되기도 하고, 젊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바츠는 쭉 뻗는 거예요. 들어 눕는 거예요. 대자로 눕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죠. 목초지 새풀이 돋는 들어 눕게 하시는 대자로 눕게 하시는 나 대신 라바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새로이 풀이 돋는 목초지에 들어 눕게 하시는 대자로 쭉 들어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쉼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요, 저는 운전도 할수 없음에도 운전하는 아들을 야단하고 있었고, 저는 물건도 나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나르는 가족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도우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모습에 자책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내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라. 운전해주는 아들들에게 감사하라. 쉼을 돕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라.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제발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여전히 욕심이 많고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돕는 하루하루를 주시는 푸른 불밭에서 드러눕게 하시고 대자로 드러눕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휴가잖아요. 어찌됐든지 기회든 짝든 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내가 하지 않으면 만족해 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돋아나는 풀밭에서 드러눕게 하시고 대자로 드러눕게 하시면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주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도록 자유함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만족으로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저와 같은 증세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여유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와 함께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여유, 감사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새로이 날마다 새로이 풀이 돋는 목적지에서 들어놓게 하시고 대자로 눕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다윗이 누렸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의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My man one heart. 물가로라는 말은 마임이에요. 물, 바다, 호수예요. 쉴만한 매누아, 휴식처, 휴식, 조용함이고요. 인도하신다, 이 말은 나할, 인도하다, 휴식을 주다, 조심스럽게 인도하다라는 거죠.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서 쉬게 하신데 조심스럽게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휴식하는 물이 있는 호수와 같이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물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물, 태어나서도 인생을 사는 것도 괴로운 바다 물, 쉼을 얻는 것도 물, 생명을 얻는 것도 물, 이 물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는 거지. 쉴만한 물가. 우리 인생에 진짜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인도되면 참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이 막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도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I can do it everything through Jesus Christ가 빠져버린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하니까 through Jesus Christ.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하지 않는 거죠. 먼저 주께 인도함 받으면 쉬운 일인데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쉬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submit to yourself 너의 모든 삶을 순복해버리면 쉬운 일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미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가면 쉬운 길을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답답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인생처럼 긴 과정을 담고 가더라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날개라는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줍니다. 이 찬송의 작곡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태생의 교사이며 찬송 작곡가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가 학교에게 불량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척추를 다쳐가지고 무려 7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할 때 병실을 청소하며 늘 감사한 한 흑인 여성으로부터 도전과 감명을 받고 청소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898년에 작사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많은 찬송가 작시와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던 그래서 7년 동안은 병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일생을 선교하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1절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생각 밖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찬양하며 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었는데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가면 됩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처럼 또 긴 찬양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노래가 되어 가다 보며 그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늘 함께 해주신데 내 어려움을 아시고 때마다 심하다 돕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에 가는 길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공허하던 마음에 부족하던 마음에 연약하던 마음에 외롭던 마음에 공허한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돌봐주셨던 그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내 감정이 어동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주의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과정이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따르는 길, 주 안에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앞길을 멀게도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휴식하는 물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주위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늘 또 OS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자신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 속아 잠자유와 평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지.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쉼과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도박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박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요즘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복권들과 공인된 카지노의 모든 게임들이 사실은 도박이며 죄라는 사실,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도박이 죄인가? 그것은 그 도박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 발로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욕심으로 비롯된 도박은 분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인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교회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지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온라인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우리의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는 방법은요. www.bbnbi.org 또는 www.bbnradio.org로 오셔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고 간단히 등록을 마치신 후에 원하신 과목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자주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에는 벼룩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벼룩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평 속에서도 언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와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던 두 자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벼룩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M 방송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BB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명암극이 ITL 카드는 BBM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팩에 10장씩 들어있는 ITL 카드, 여러분이 자주 오가는 곳에 비치해 놓는다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 BBM 방송에 대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연히 저희 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는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는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베풀며 나누며 사는가, 여기에 인생의 가치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쌓는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나누고 베풀며 살았는가, 이것이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서 41장에서 시편 2편 말씀입니다.
4: 제 41장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고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웠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작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옷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소샘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5: 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에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4: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었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5: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 41장에서 시편 2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BBN 방송은 순수한 복음과 찬양만을 전해드리며 한결같이 상업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청취자들의 믿음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비영리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1년에 한 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 후원을 받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나눔의 경주에 참여를 못하셔서 후원 결정을 못하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후원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나 또는 방송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 후원을 결정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은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선교 후원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역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방송 선교를 전함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의문을 가져보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직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것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면서 기록한 여행 일정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과 3절에서 지적된 사건에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자, 여기에 어느 한 곳에 가서 시간을 들인 이 보낸 시간으로 따지면 큰 사역이었습니다. 배 타고 수리하러 갈 때, 가고자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회심한 경험에 관한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서 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의 사역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위협을 받았고 사역을 위협한 이들은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증오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여기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는 도중 같은 종류의 육신적인 위협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따르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여기에 함께 가는 자들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나 고난이 다가오고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될 때, 물론 무슨 모든 고난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이렇게 동행케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친구들, 구세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열망하는 같은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친구들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친구란 내가 무엇인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로 날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할 때 사랑으로 책망해 주며 생활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정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과 친구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친구는 생명부지의 사람보다 서로를 더 잘 알기에 우정이라는 좋은 친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정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 때 예수님의 일을 나누는 일에 용기를 얻습니다. 우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역, 서로를 격려하는 사역, 서로 교훈하는 사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있는 친구들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정말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와서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새로 오는 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의 팔을 열어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룹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로 오신 그런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해서 그분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예수 안에서 환영받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몇몇 친구들하고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러한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작은 그 그룹 이 조그만 그룹이 더 커지는 것도 이 그룹의 존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친구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친구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이 바울. 바울의 심령이 무거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을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위로하며 돌봐주는 친구들을 보내셔서 그를 감싸고 에워싸게끔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드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여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하며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친구들, 동고동락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소중한 친구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고 여러분의 모습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저의 친구임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편지가 필요한 친구에게 소식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아픈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 병실로 찾아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슬픔 중에 여러분의 방문이 필요한 친구를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공궁에 처한 사람은 공궁에 처한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는 선물 말입니다. 뭐 케이크도 좋고 또 조그만 선물 그리고 환한 웃음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 여러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도 편지를 적어 보내주시는 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소식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친구들과 함께 먼저 가서 드로아에 해서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왜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기서 7일을, 약 7일을 보낼 것입니다. 자, 7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서 특이하면서도 좀 모호하기도 한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저의 마음에 와닿는 첫 번째 진리는 믿는 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고 말씀 듣기 위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안식일날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곱 번째를 의미하며 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날로 적합한 날은 오직 토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기적으로 토요일날 회당에 들어간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날 거기 있었기 때문이고 그때가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 측량 못할 부요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려고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주 첫날이 선택된 이유는 신약성서에서 믿는 자들도 초대교인들이 그날 예배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일에 성실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참으로 많은 방송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BBN 한국방송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음악으로 혼탁해진 교회 음악을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로 바로 세우고자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찬양과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의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비전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또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우리의 경험인데요. 한 여인의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여인은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가게의 주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여기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외쳤습니다. 제게 행복과 부 그리고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고 다만 씨앗을 팔 뿐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 좋은 열매는 여러분들이 심는 씨앗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지만 영생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BBN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말고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곳이 바로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서 대화방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채팅으로 1대1 상담을 하며 복음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리모컨을 사용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리모컨이 편리한지 모르죠. 제가 어제 위키피디아에 가서 리모컨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봤더니만 유선 TV 리모컨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 TV 리모컨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5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시면 때로는 과학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과학적인 역사를 제가 일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실상 리모컨은 주후 30년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격 조절 장치를 사용하시며 죽어가는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리모컨 작동 반경은 무려 30여 킬로, 20마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위키피디아 내용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리모컨의 처음 사용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막강한 리모컨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46-47절에 보시면 사건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오십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즉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왕의 신하가 당급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왕의 신하,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안티파스 향해서 저 여우라고 부르기도 했던 그 사람의 신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와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는 말씀드리기를 내려오셔서 즉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소문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그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믿음으로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리모컨을 사용해 30km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48절에 있는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개탄하십니다. 여기 너희라고 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 전체를 향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고 젠틀리 그러나 분명히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이제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시면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친히 당신을 가르쳐 선지자라 말씀하시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환영했습니다.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고향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 환영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건 가운데 요한의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해서가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렸다고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질책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은 계속되고 있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마음이 안타까운 상태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죽어가는 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며 왕의 신하의 믿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0마일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의 상태를 고쳐주시고 열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그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갑니다. 믿음의 내용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문으로 시작한 그의 믿음,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의 믿음을 실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던 그의 믿음,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에는 의심하는 바가 없었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그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51절, 54절 사건의 결말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집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집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궁금하던 차에 이 왕의 신하는 하인들에게 물어보죠. 언제 우리 아이가 낳는가? 대답하기를 어제 제 7시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시가 됩니다. 오후 1시요? 또한 바로 그때에 자기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낳았는데 왕의 신하는 거기서 걸어간다 하더라도 6시간, 7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거리였습니다. 말을 타고 갔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오후 1시라고 되어 있으니 즉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의 신하는 왜 집에 가지 아니하고 또 어디서 무엇했는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요한이 여기 시점을 밝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 하이라이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이 왕의 신하는 듣고 믿고 자리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에 대한 그의 신뢰를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날 가나에 장이 서서 뭐 물건을 좀 세일하는 걸 사오고 갔는지 제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사람은 이날 예수님께 저녁 집회 때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날 이 왕의 신하는 발걸음 옮겨 자기 집으로 갔고 그가 그 사이에 전화를 건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낳았을 것을 그는 믿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칭찬할 만한 믿음을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3절에 보시면 그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자기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사실을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확인하고는 말씀하기를 즉시 아들이 병이 나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믿고 있습니다. 50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53절에 다시 한번 그가 또 믿습니다.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것인가? 이 흐름 가운데 요한은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발전 성숙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왕의 신하는 아 예수님이 능력을 향하시는 분뿐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은 확인하며 믿게 됩니다. 병 낫게 하실 것을 믿었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 왕의 신하는 그 주님의 베푸시는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음을 요한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표적, 믿음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난 왕의 신하의 믿음에 초점 맞춰본다면 47절에 소문을 듣고 시작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여정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믿음, 50절에 능력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53절에 메시아를 만나는 메시아를 발견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발전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 멋진 리모컨을 사용하셔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참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당연히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의 영역 안에만 놓여 있는 능력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찌 이렇게 멋있게 막강한 능력으로 막강한 리모컨을 사용하시며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가. 이 왕의 신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탁드리기를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려오시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날 것을 그는 믿었지만 주님은 아니 내가 내려갈 필요가 굳이 없다 말씀하시며 공간을 뛰어넘는 막강한 능력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애초에 창조주이신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20마일 밖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점심을 초대해드린 적도 없고 이 당시에 이 시간에도 와서 만일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런 오퍼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 꽤 지위가 있는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으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만큼은 모든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자신의 그 아픔, 자기 아들의 생사를 헤매는 그 아픔을 주님께 호소하자 예수님 공감하시며 순전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며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 또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먼저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있다 32절에 마리아가 등장을 하며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 우리 오라비가 죽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그들은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사로와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한편으로 실망하는 이 두 자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우리 오라비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 못하고 실망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상을 초월하시며 아니 그 누구의 상상도 다 초월하시며 결국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필요 주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마을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평온하고 분위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술집이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술집 벼락을 치셔서 불에 타게 해 주시옵소서. 한 두 주 기도했는데 정말 비가 오는 하루 벼락이 그 술집을 강타하며 그 술집이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술집 주인이 이 교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나게 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불이 났다고. 교회 측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그 소송에 대응을 했습니다. 재판이 막 진행되는 가운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소. 그러나 교회는 믿지 않는 것 같소. 우리가 기도 드리고 나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의 결과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며 또 실제 그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하나씩 들고 나가 주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아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리모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 멀리 안 계신 우리 속에 리모컨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의 능력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기적같은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을 흔적들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주 앞에 오늘의 문제를 놓고 드리는 기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뿐 아니고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의 설정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졌던 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표적의 목적입니다. 다시요, 이 왕의 신하 소문에 근거한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주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었거니와 말씀을 믿은 그 결과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와 약 비슷한 유사한 그러나 다른 따로 분리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왕의 신하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방인 백부장요, 여기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요, 거기는 그 이방인의 하인의 병입니다. 거기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뿐이 아니고 권위까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명령만 하시면 모든 병도 그 명령에 굴복할 것을 순종할 것을 그는 알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히 예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같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공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같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로 그 능력을 경험해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아 이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 믿음의 수준인가 아님 주님 말씀을 믿는 수준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주님의 능력뿐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권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권위를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참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가. 표적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씩 믿음으로 주 앞에 고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받은 증거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의 필요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옮겨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가장 큰 복이며 기쁨인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두 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신 선물이 있고 두 번째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그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에게 이러한 표적을 베풀어 주셨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며 그 깊은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에머슨 얘기하기를 유일한 선물은 참된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일부를 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낫는 것 선물로 주셨으나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시며 주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원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욥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사단에게 욥을 괴롭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이 맞았음을 입증해 보여줬어요. 복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많이 있고 아니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혹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선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나가야만 됩니다. 표현에 seeing is believing 그런 표현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씀합니다. believing is seeing 보는 자가 믿는 자가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겠으나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를 보며 예수님 믿게 되었으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의 내일을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의 참모습을 내 영혼의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 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연로하신 어머님 찾아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하십니까? 굴비를 사갖고 가지만 어머니 굴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갈비 사갖고 가지만 갈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아이들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서 5만 원씩 주십니다. 아이들은 용돈 받고 할머니 할머니를 뵈서 기뻤지만 용돈 받고는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을 당황케 만듭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용돈 주시는 거 감사히 챙기지만 그래도 할머니 만나는 게 더 기쁜 내색을 합니다. 철이 들어서 그런 거죠. Gift and the giver.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주님께서 선물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신장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 드리는 기도 응답을 이것저것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는 이것저것 선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더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돈을 더 탐하는 손주의 모습이요. 현실적으로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굴비를 더 반기는 할머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가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돋는 해가 하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광채,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그 광채가 비치게 될 것이며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삶 속에는 그 영광의 광채가 끊임없이 내리 비치고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 발이 늘 평강 가운데 옮겨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경험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많은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적이 다 쉴 수 없이 많이 간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꽤 오래전 얘기지만 중국 오지의 한 선교사 부부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아들이 고열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배를 타지 않고는 의원에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의 가뭄 때문에 강이 메말라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 선교사님의 아들은 밤새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폭우가 억수로 많은 비가 졸지에 강이 불어오르기 시작했고 곧바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닐 테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비를 보내셨으면 이 아이가 그 배를 타고 의사를 만나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이 선교사 부부의 가정에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벌어졌나요? 왜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추신 것 같이 생각되는 일이 벌어지나요? 오히려 비가 야속하기만 한, 차라리 비가 며칠도 안 왔으면 괜찮았을 뻔했을 텐데 아이가 죽자마자 왜 비가 내리는 거겠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표적과 기사로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꼭 받아야 되는 선물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가장 큰 표적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려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표적이며 아니 그러나 그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보았기에 이미 보고 또 확인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혹 우리 아들을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소문에 의한 믿음, 표적과 기사를 따르던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신을 만나는 믿음, 예수님 나는 봤기에, 예수님 만났기에, 나는 그분의 허리에 창자국 만져봤기에, 그분의 손자국, 손에 있는 창자국 내가 확인했기에, 허리에 창, 몹자국을 확인했기에, 나는 I know him personally,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화려한 인생으로, 뒤뚱거리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칠퍽거리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영혼을 향해 멋있게

0: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바로 그 인생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기에 우리는 노래 또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시며 내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어느 수준에 놓여져 있는가, 주님 만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소문같이 들려오는, 아니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하나쯤 더 있으면 더 좋겠는걸 하는 그런 아쉬움, 표적과 기사보다 더 크신 표적과 기사의 주체이신 20마일을 뛰어넘는 막강한 능력의 류모콘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더 이상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었기에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참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빈손으로 왔듯이 그렇게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살았던 삶의 시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BBN은 광고도 방송하지 않고 방송을 통한 매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재정의 100%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BN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 운영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5시 57분이면 저희 방송의 주제곡인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에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성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죄에 대한 생각이나 언어, 행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없앨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놓여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여호수아 장군이 점령하고 그 역시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리고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두 부족으로 갈려 각기 나눠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데 뭉쳐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땅으로 흩어지고 나니 다른 종족들은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1: 에이 놈 이스라엘 놈들아! 일로 와!
2: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1: 왜 이러다니 이놈아! 남의 땅으로 허가도 없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
0: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서울도 없었으며 따라서 군대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스라엘족들을 뭉치게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3: 그래, 이스라엘 놈들을 모두 끌어왔느냐?
1: 예, 모두 끌어왔습니다.
3: 오늘부터 이놈들은 우리 노예로 임명한다.
4: 아니, 우리가 왜 노예란 말입니까?
3: 나 이놈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 나온 놈들이 아니냐? 여봐라, 저 대꾸하는 놈을 당장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우 쳐라!
0: 힘이 없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저곳에서 그 지역 원주민에게 짓눌려 살게 됩니다. 죽도록 일을 해주고 세금으로 빼앗겼으며 불평 한번 해보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5: 에휴, 이놈의 세상!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한담?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6: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저 사람들이 때리면 가만 안 놔둔다고요.
5: 말도 못하는 이런 힘든 세상이 됐으니, 아이고.
0: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도 크게 한번 쉬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아무 희망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 가자!
0: 바로 가나안 지역의 왕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갑 마차 부대를 거느리고 걸핏하면 무시무시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7: 아이고, 저것 봐요.
5: 아이고, 저자들은 천하무적이야. 이 세상 어떤 군대도 저자들을 당해낼 수 없어요.
0: 천지를 짓밟아버릴 듯한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가는 900대의 마차 부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이 죽어버립니다.
5: 아이고, 우린 틀렸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늙어 죽어버리고 말 거야.
0: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산속에 살고 있는 여자 예언자 드보라.
8: 아, 저 어르신 말씀을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우라가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0: 그는 아무 지도자도 없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만 그는 산속 푸른 종려나무 그늘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8: 아이고, 저 어른이 남자만 같았어도 우리를 이끌고 한번 일어날 텐데.
7: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여자라 더 이상을 바라기는 힘들다고요. 아유,
0: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9: 이거 봐요.
8: 아, 예, 어르신.
9: 만날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을 좀 불러주세요.
8: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0: 발락은 그 근처에서 잘 알려져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10: 부르셨습니까, 어르신?
9: 그래요, 발락. 내 그대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릴 터인데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10: 아, 그거야 물론입니다.
0: 발락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9: 좋아요. 그럼 그대는 지금부터 각 부족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군사들을 모으세요.
10: 예? 아니, 제가요?
9: 그 숫자는 만 명이어야 합니다.
10: 아, 아니, 그들은 천하무적의 900대나 되는 철갑 마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9: 두려워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0: 그러나 발락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10: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면 당연히 가야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싸움터에 같이 가주시겠다면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9: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군요. 그러나 그대 혼자 가서 싸워 이긴다면 그대는 민족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 대신에 곱슬머리 여인이 민족의 영웅이 될 터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0: 발락은 이상하여 마주앉은 드보라의 머리를 찬찬히 바라보지만 그 여자 역시 곱슬머리는 아니었습니다.
10: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전쟁터에 같이 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앞장을 서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0: 마침내 발락은 각 부족에게 사람을 보내 은근히 군대를 모읍니다.
4: 가난한 놈들을 처우시잔 말입니까?
11: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무기도 하나 없는데요.
1: 염려 마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놈들의 손에서 풀어주심하고 하셨소. 이건 예언자 드브라의 말씀이니 믿으시오.
4: 그렇다면 가야지. 암 가야 하고 말고요.
0: 군대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12: 기성강가에 집결하라! 거기서 결전을 벌일 것이다!
0: 넓은 기선강가에 대열을 갖추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군.
4: 우리는 무기 하나도 없으니 산속에서 싸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강가에서 싸우려 들지?
11: 글쎄 말이야. 적의 철과 마차 부대가 공격해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모두 무너져버리고 말 텐데 말이야.
0: 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1: 어리석은 놈들. 그들이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12: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술이나 한 상 차려놓고 기다려주십시오. 단숨에 놈들을 고기밥으로 만들어버리고 돌아오겠습니다.
0: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는 껄껄 웃으며 자신의 철갑 마차에 오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철갑 마차 900대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10: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0: 대체 무슨 생각에선지 발락은 칼을 뽑아들고 그대로 군대 앞을 지키고만 있는데.
12: 자, 가자!
0: 드디어 강변에서 두 쪽의 군대는 만납니다.
12: 저런 어리석은 놈들 같으니 달아나지도 않고 저렇게 서 있어? 하여튼 미련한 것들은 약도 없다니까.
0: 마치 사자가 토끼를 만난 형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음을 터뜨립니다.
12: 자, 용감한 철갑마차 부대의 용사들이여, 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놈들의 꼴을 보라. 체면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서 있지만 저놈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고기밥이 되고 말 것이다. 자, 나팔수! 불경나팔을 불어라! 자, 총돌격이다!
0: 무시무시한 괭음을 내뿜으며 손살같이 강가를 돌격해오는 900대 철갑마차부대. 이것을 두 눈을 부릅뜬 채 지켜만 보고 있는 창백한 이스라엘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2: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0: 마차부대가 돌격하고 있는 바로 앞쪽에 진흙구덩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평범한 보통 땅이었지만 이것은 미끄럽고 물렁하기 짝이 없는 진흙밭이었습니다. 돌격해오던 900대 마차부대는 그대로 진흙구덩이에 처박히면서 울부짖음과 비명이 한데 오로집니다. 말들은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며 뒤엎어진 마차에 깔린 군사들 역시 아우성을 치면서 비명을 질러대는데.
12: 자, 이때다! 이스라엘군이여! 활을 쏘고 돌멩이를 던져라! 저놈들 모두 죽어라!
0: 삽시간에 사태는 역전되고 맙니다. 강가에서 끔찍한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일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입니다. 900대 철갑마차 부대의 사령관으로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는데 그는 지금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피해 간신히 혼자 산속으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13: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 왕궁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이스라엘 놈들을 어디 보자. 오늘의 치욕을 잊지 않고 기어코 복수를 해주고 말겠다.
0: 어느덧 해는 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시스라 장군은 갈팡질팡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13: 마을이라도 나타나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방향을 알 수 있을 텐데.
0: 정신없이 헤매던 그는 이윽고 멀리 반짝이는 하나의 불빛을 발견합니다.
13: 옳지, 됐다. 불빛이 하나만 있는 것을 보니 양치는 사람의 천막인 것 같구나.
0: 춥고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한 그는 불빛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양측의 천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3: 가만, 그대로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되지.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이스라엘 놈들이라면 큰일 나니까.
0: 그는 살그머니 천막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3: 가만 있자. 저 여자는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0: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번쩍 기억이 떠오릅니다.
13: 오, 저 여자는 왕궁 안에 꿀을 가지고 오던 여자야. 꿀을 가지고 와서 왕과 왕비에게 선물하곤 했었지.
0: 그는 마음이 놓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7: 아니, 누구세요?
0: 시스라 장군은 천막 안으로 들어섭니다.
13: 나요? 아, 나를 모르겠어. 나는 시스라 장군이야. 철갑 마차 부대의 사령관.
7: 사령관 각하.
0: 여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7: 장군님이 웬일이십니까?
13: 아,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오늘 나는 이스라엘 놈들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참패를 당했지만 내일 날만 새면 다시 군대를 모아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7: 그렇다면 전쟁에서 지셨나요?
13: 에이, 그랬어. 보기 좋게 놈들의 속임수에 빠졌지. 아이고, 배고프다. 그저 먹을 것 좀 주시오.
7: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0: 여인은 서둘러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13: 아, 근데 남편은 어디 갔지?
7: 아, 예. 읍내에 갔습니다.
13: 아, 이곳을 발견하게 돼 다행이오. 이 밤이 되어 길을 헤매던 중이었는데 정말 고맙소.
0: 너무나 피곤했다가 음식을 먹고 술이 들어가니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맙니다.
13: 누가 나를 찾거든 안 왔다고 해주시오. 그대는 내일이면 우리 왕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오.
0: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 양치기의 아내. 그 여인의 입에서 다음 순간 흘러나오는 말은 너무나 천만 뜻밖이었습니다.
7: 이놈, 이스라엘의 원수야.
0: 사리차게 노려보는 그 눈길.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7: 우리 민족이 그동안 내 놈들의 학대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놈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0: 여인은 구석지에서 천천히 칼을 한 자루 꺼내듭니다.
7: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 멀리서 횃불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떠들어대는 소리들.
14: 장군! 장군! 장군!
0: 바로 가나안의 철갑마차 부대 사령관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점점 그 소리는 다가옵니다.
14: 야, 저기 천막이 하나 있다. 가보자.
0: 이제 그들은 천막 쪽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습니다.
7: 오, 하나님.
0: 천막 안에는 죽어있는 사령관의 시체가 있는데 여인은 시체를 치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는 단념해버린 것입니다.
7: 하나님, 저는 한 이스라엘의 여인으로서 할 바를 다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끌려가 죽을 것이오나 저는 기쁘게 웃으면서 눈을 감겠나이다.
0: 밖이 왁자지껄해집니다. 그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15: 이거 보시오. 이거 봐요.
0: 그들은 천막 안을 들여다봅니다.
15: 아주머니, 혹시 철갑마차 부대장을 본 적이 없습니까?
0: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는 비로소 천막 안에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는데.
14: 오, 여기 있다. 찾았다.
15: 찾았어.
13: 아니, 이거 죽었지 않은가? 죽었어.
0: 우르르 몰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은 더 이상 살기를 단념하고 눈을 감아버리는데.
13: 아니, 누가 죽인 거지? 누가 했어?
0: 여인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7: 내가 했습니다.
13: 아니, 어째서?
7: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의 원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0: 순간 긴 침묵이 계속되더니.
13: 우린 그런 줄 모르고 이 사람을 찾느라 온 산을 다 뒤지고 있었지 않은가? 장하오 여인이시여.
7: 아니.
0: 여인은 놀라서 눈을 번쩍 뜨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령관 바락 장군인 것입니다.
16: 그대 같은 용감한 여인이 있는 한 이스라엘엔 분명히 영광이 찾아올 것이오. 자, 이 시체를 끌고 나가자. 아, 그리고 여인이시여, 그 용감한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17: 저의 하찮은 이름은 야엘이라고 합니다.
16: 오, 야엘. 그대의 이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오.
0: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8: 이스라엘 만세!
19: 만세!
18: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종족은 없을 것입니다.
19: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 만세를 불러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용감한 여인입니다.
18: 그렇소! 야엘 만세!
19: 만세!
0: 이제 모처럼 평화가 깃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은 자신을 불러 싸우게 만들었던 예언자 드보라 여인을 찾아갑니다.
16: 어르신, 저를 그런 큰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9: 수고하셨어요.
0: 예언자 드보라 여인은 잔잔하게 웃습니다.
9: 내가 뭐라고 했지요? 내가 전쟁터에 가면 싸움은 그대가 해도 공로는 한 곱슬머리 여자가 차지한다고 했었지요. 양치기 여인 야엘의 머리가 곱슬머리인 것을 보셨지요?
16: 예, 보았습니다.
0: 두 사람은 다시 잔잔하게 웃습니다.
16: 그러나 그 여인은 진정으로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을 저는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0: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던 드보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용감히 싸웠던 발락 장군, 또 연약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서운 용기를 발휘하였던 야엘 여인, 모두 이스라엘의 잊을 수 없는 영웅들입니다.
20: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라고 찰스 스터드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달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ITL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낯을 빌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그 이웃이 호미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호미를 챙겨주었습니다. 이웃이 가고 난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빌려주어야 하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아,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와 증오란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용서이자 사랑이란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복수와 증오의 마음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의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수많은 승리자들은 그의 삶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자신의 쾌락이나 욕망을 절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욱 소중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망을 쫓아 행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구한다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인생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매년 전 세계에서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순례 여행을 떠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진 순례의 목적은 많은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성지에 가서 일종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대성당 또는 사원,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국의 켈틱 기독교인들은 순례를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어디든지 바다가 데려가는 곳으로 가기도 했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었고 어떤 축복이든지 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로 해서 가는 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르죠? 히브리서 11장은 고대 서양의 인도 유럽 어족인 켈트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것은 세상 방식을 뒤로 하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여정이 곧 순례와 같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 위에서도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지 순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르기까지 어두운 숲과 막다른 길, 시련으로 가득 찬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마치기까지 가는 길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시련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방자 혹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 또는 도덕선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고 죽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믿음과 함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와 수련회의 설교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사의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1545년 12월에 이탈리아의 트렌토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럽 대륙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종교개혁 운동을 방어하기 위해 열린 회의였습니다. 교황이 주재를 했어요. 여기서는 루터와 칼뱅이 주장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에 대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구원은 물론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믿음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믿음과 함께 그에 합당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다. 딱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도 일치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와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생각보다 이 기독교 내에 천주교 신앙의 영향이 강하게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측 헌법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교회 정치 체제 중에 여러분 무슨 정치가 있는지 알아요? 교황 정치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5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 뭐 교단에 따라서 뭐 입장이 다르기는 해요. 뭐 이해는 하고 들으십시오. 다만 천주교의 영향이 얼만큼 들어와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도 교회에서는 세례로 인정을 하죠. 그만큼 천주교의 영향이 지대하게 들어와 있고 여기에 뒤따라서 구원론도 딸려 들어온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믿음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믿음과 함께 그에 합당한 행위가 요구된다. 이게 그대로 천주교의 교리와 함께 설교의 구원의 교리에도 들어온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0: 되었습니다. 죄와 율법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였던 로마 제국의 법률을 보게 되면 더욱 분명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노예의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죽고 사는 것까지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도망을 쳤다가 붙잡혔을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억센 노예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기는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노예가 살인이나 반역죄와 같은 무거운 죄를 저질러 극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경우 노예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회복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형벌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 대한 어떠한 형벌이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형벌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극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 대한 죄와 율법의 소유권은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고 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행위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의 상당수가 무효인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했죠. 로마의 병사들은 지휘관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권들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지휘관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를 하는 순간 그들에 대한 지휘관의 통제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우리 국군도 마찬가지이죠. 병사가 제대를 하는 순간 그에 대한 지휘관의 통제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우리에 대한 죄와 율법의 통제력은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극형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그는 주인의 소유에서 영구에 벗어나서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죠. 또 국가는 바로 그 노예를 처형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와 율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과연 율법이 폐기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폐기가 아니고 완성이다. 아니다. 완성이 아니고 폐기이다라고 말하는데 둘 다 맞아요. 폐기됨으로 완성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효가 되므로 완성이 돼요. 사형 선고를 받은 노예의 주인이 와서 저 노예는 내 노예니까 돌려주시오라고 했다간 그게 먹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성도에게서 행위는 필요하니까 행위대로 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에게 행위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행위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에 대한 굳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유한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관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더욱 깊어집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오늘 BBN 전도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 주신다면 현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전도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신 전도 카드는 매수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느니라. 호모섹슈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호모섹슈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범죄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죄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주식은 밥입니다. 그런데 밥을 몇 번 씹지 않고 꿀꺽 삼키면 위에서 독소가 나와 성인병이나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치 음식이 질병의 원인처럼 보이나 실상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과 무관심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깊은 병에 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씹고 씹은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듯이 24시간 찬양과 말씀을 씹고 씹어야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리라 확신하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신앙 습관에 틈을 주지 말고 복음의 단맛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저희 BBN 방송의 말씀과 찬양을 항상 가까이 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BBN 방송에 관심이 생겨 직접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후원 방법입니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나눔의 경주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BBN에서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고 또 나누어 주셔서 BBN 방송을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는 이러한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동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 속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 언어는 요아라하. 여호와는 지존자이시라는 또 자존자이시라는 뜻도 있고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돌보다, 방목하다, 지키다, 뜯어먹게 하다, 기르다, 제휴하다, 친구가 되다, 특별한 친구가 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방목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뜯어먹게도 하시고 기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의미가 그대로 저에게 묵상하는 중에 다가왔습니다. 저의 형편은 이랬습니다. 휴가를 가기는 갔는데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경조차도 읽을 수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많은 생각이 들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읽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공부할 때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도 한결같이 언제나 주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방목하시고 지키시고 뜯어먹게 하시고 기르시고 친구가 되게 되어주시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셨더라고요. 단지 그 사실 하나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슬플 때는 거의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슬픔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특별한 친구가 한결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씀에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보를 맡긴 인쇄소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원본에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쓰시는 목사님이라서 인쇄소 직원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던 목사님 눈에 설교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원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였는데 그 원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하시는 분이라 직원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까지 싫었던 거지요.
목사님은 그 제목을 보자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제목만 반복하여 읽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그날 예배는 설교 제목 하나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 그분이면 충분한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길에 영원히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하세르라고 합니다. 로는 아닌, 없이, 이전에라는 뜻이고요. 하세르는 부족하다, 없다, 감소하다, 궁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 부족하거나 없거나 감소되거나 궁핍함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는데 그 목자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했는데 어떻게 충분했냐? 이전에 부족하거나 없거나 줄어들거나 궁핍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에도 다윗이 왕이 사위가 되어 쫓겨다닐 때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왕이 되어 범죄하였을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할 때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부족함도 줄어듦도 궁핍함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가를 가기는 갔는데 그냥 누워있었던 거죠. 계속 누워있는데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냐면 부모님에게서 자랄 때도 학창시절에도 가정을 이루어 살 때도 아주 빈곤한 전도사의 삶을 살 때도 한국에서 치열하게 목회를 할 때도 유학생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이곳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족함도 감소함도 궁핍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큰아들이 이런 찬양을 식사 시간에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0: 다음에 저도 좀잘 빠뜨린 것 같은데, 큰아들 당시 주일학교 시절 아이들이 부르던 식사 찬송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부르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0년도 훨씬 지난 어린 시절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아들 아이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저도 같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스스로 계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감소도 줄어듦도 궁핍함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운데 공고한 날이 지날 때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 주께서 베푸시는 감사와 은혜와 감격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 데셰 라바츠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데셰 라바츠 장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나 목초지죠. 그것은 단순히 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처가 되고 목자가 사는 거처가 되고 거주지가 되고 초원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데셰라는 것은 풀이 되기도 하고 새풀이 되기도 하고 푸른풀이 되기도 하고 채소가 되기도 하고 젊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누이시며 라바츠는 쭉 뻗는 거예요. 들어 눕는 거예요. 대자로 눕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죠. 목초지 새풀이 돋는 들어 눕게 하시는 대자로 눕게 하시는 나 되시 라바츠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신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새로이 풀이 돋는 목초지에 들어놓게 하시는 대자로 촤 들어놓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 저는 이번 쉼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요, 저는 운전도 할수 없음에도 운전하는 아들을 야단하고 있었고, 저는 물건도 나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나르는 가족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도우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모습에 자책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내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라. 운전해주는 아들들에게 감사하라. 쉼을 돕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라.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제발 자존심을 내려놔라. 여전히 욕심이 많고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돕는 하루하루를 주시는 푸른불밭에서 드러눕게 하시고 대자로 드러눕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휴가잖아요. 어찌됐든지 기회든 짝든 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는 내가 하지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돋아나는 풀밭에서 드러눕게 하시고 대자로 드러눕게 하시면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주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도록 자유함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만족으로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저와 같은 증세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여유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와 함께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여유, 감사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새로이 날마다 새로이 풀이 돋는 목적지에서 드러눕게 하시고 대자로 눕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다윗이 누렸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의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My man one heart. 물가로라는 말은 마임이에요. 물, 바다, 호수예요. 쉴만한 매누아, 휴식처, 휴식, 조용함이고요. 인도하신다, 이 말은 나할, 인도하다, 휴식을 주다, 조심스럽게 인도하다라는 거죠.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서 쉬게 하신데 조심스럽게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휴식하는 물이 있는 호수와 같이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물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물, 태어나서도 인생을 사는 것도 괴로운 바다 물, 쉼을 얻는 것도 물, 생명을 얻는 것도 물, 이 물에서 쉼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는 거지. 쉴만한 물가. 우리 인생에 진짜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인도되면 참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이 막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도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Jesus Christ가 빠져버린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하니까 through Jesus Christ.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하지 않는 거죠. 먼저 주께 인도함 받으면 쉬운 일인데 뚫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쉬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submit to yourself 너의 모든 삶을 순복해버리면 쉬운 일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미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가면 쉬운 길을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답답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인생처럼 긴 과정을 담고 가더라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줍니다. 이 찬송의 작곡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태생의 교사이며 찬송 작곡가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가 학교에게 불량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척추를 다쳐가지고 무려 7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할 때 병실을 청소하며 늘 감사한 한 흑인 여성으로부터 도전과 감명을 받고 청소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898년에 작사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많은 찬송과 작시와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던 그래서 7년 동안은 병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 청소년들 향해서 일생을 선교하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1절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생각 밖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찬양하며 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서 내 노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병상에 있었는데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가면 됩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처럼 또 긴 찬양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노래가 되어 가다 보며 그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늘 함께 해주신데 내 어려움을 아시고 때마다 심하다 돕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에 가는 일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공허하던 마음에, 부족하던 마음에, 연약하던 마음에, 외롭던 마음에, 공허한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돌봐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내 감정이 어동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고 주의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과정이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더라는 거죠. 예수 따르는 길, 주 안에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앞길을 멀게도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휴식하는 물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주위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늘도 OS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자신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 속아 잠자유와 평안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지.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쉼과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이며 문필가였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력한 재상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캐드린 왕비와 이혼을 하고 앤 블레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모어는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충고를 했는데요. 결국 그는 그의 친구인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 올려졌습니다. 단두대에서 그는 최후의 진술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불법적인 법에 굴복하여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죽겠다. 참으로 배울 만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저 유명한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병사들, 시제에게 충성했던 군인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떠나버린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병사가 있는가? 시제와 알렉산더처럼 나도 나의 왕국을 세웠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떠난 그들이나 내가 쉴 만한 곳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분의 왕국을 홀로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의 이 몰골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비교해보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풍미했던 이 나폴레옹의 생애 마지막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보면 사악한 여왕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거울은 여왕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진실 앞에서 분노하고 노여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의 거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당신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향해 지적할 때 당신은 겸손히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반항과 분노를 나타내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성경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보여질 때 순종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시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며 왜 지옥에 가야 하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편에서 9편 말씀입니다.
1: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니 나를 불러 치어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2: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3: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2: 6편.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3: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인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2: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벗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시편 3편에서 9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힘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BN 한국방송에서는 청취자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PBN 성경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PBN 성경대학은 온라인으로 성경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PBN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나이가 13살에서 92살로 다양하지만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은 다섯 개의 과정으로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성경교리, 성경각권연구, 성경인물연구, 기타, 그리스도니 가정 등이 있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가입 방법은 등록하기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등록하기를 권해드리며 웹사이트는 www.bbnbi.org입니다.